이세 세다 한저 기부가 로냐나 마당은 세다 여가이롤 선독조바 로이저리 내시기 여가이롤기 세석 기부생디 아한바다 휘드롬 브로젠 망앙나 석바베나 아니 슈바다 랄릿 칼라샹엄기 세석바생나 석바 비제인드 쿠마르 샤르마나 세이링바 이말레박부 쿠룸저베이세이 아홈 슈바다 강엠범 샤마저런 싱나 석바 이나우토닝 토자나 세이링바 라이쇼니세이 Mari Subada, Hidangmayum Omita Devi na Sakpa, Tingbaijam Swaran Kumar na Sairingba, Laishonisai. Aroiba Laishonisai.

이사의 세다 한 적이 버거드느나 마당의 세다 레이박 닝베이 세다 한 적바 루신저리 아가스와니 인팔 하우직 란톡저리 마담미세이 구돌게 한바다 루비르세 노마이템 솔렌드로 싱네 석바 브로젠드로 와행자나 세링베이세이

0: 가이세 농아 이러지 않는다. 아 아두디 저저저 나 비누로 가도 호응으로.
1: 허이 그까.
0: 저놨어.
1: 이마.
2: 하.
1: 이마. 딸에 비누는 호응하게 그까 하나 잘라서 해.
2: 오호호호 나반에게 나 비누로는 게 이마는 거 사인 담아 보니 호응으로.
0: 아 라오 가리 가클로 라오. 응. 산 나부터 어르신 라오네.
1: 허이 그까.
3: 응. 아두 그까. 아이디 망다 동기 거.
0: 응. 라오. 아 동오. 아 동비는 네. 아. 나다가 이반이기 가르다 나마이도 아 마망마 우는 나바 마닝다 파모코
1: 하이 가가
0: 아두디 가리 타고 호르시코
2: 아 하이 안타나코 안타나코 자봐 가르게 통통다 한도로 나 코트가 만나 맘다 남들이 해봐 안타 한도로 오늘 가리 너무 이나 떠시고 야래 돈비 가다이 누나기 나 코트 쇼피로 해봐
1: 세
2: 아 야래 이봉아 가리도 땀나 타오고
0: 호이 대마 아두디 대마 거기 잘 놓기게
2: 호이
0: 아두디 가리 타올게 거
1: 호이 가까 가까 와마 한기나
0: 한문에 가이노는 한글 봐
1: 한문 응가 사이네 데다가 이게 디 아쿠이 마나마남남 비꼬
0: 호이네 아도 그대로게. 마도 아이고이기네. 양 바자카 붙잖아비.
1: 아도 그까기디 이마실레이테 그나나남비니야.
0: 아 아이기디 크롬제리. 아 그까기 가들레바 포도도.
1: 응.
0: 그까기 이마니.
1: 오.
3: 콘크리트 옴비시디. 포도도 야오리바 할오이르비도. 바바가네 그까기 마마니. 이바니기나 부부니.
1: 미 아이가 학동 가우투 우버시보.
3: 시디. 아도 그까 람비지 숨 따삐요 아이 코이 후지 가다이 요르게
0: 따케 아이 코이 후지 요리세 아 얄뽀니 얄뽀 요 마파 요르코 시대기디 넘볼라라니 나깐 옐롬 오롬다 그게 나부클람 하나 따 오르니 아 아리 담랍나네 싱샹 빠랭가 숨 오르거도이니 아니 가리시 힘랩다나 숨 타오거니나 넘볼 요르투 시 넘볼 에
3: 그까 넘볼 바자르 하이네 두칸다 테페 우레토
0: 코이나 후지 차카도르시 가다야드노 토비 난 콩라
1: 하이 콩이나 케이블람 자우다니
0: 아드디 저브나 무 하유 케이블람 자우시 임팔드게 캠 라프나 카둠나 차카도니
3: 임팔드게 킬로미터 50 카롬데 차라갈레
0: 마팜드다 코이 케도 베셀림노
3: 마팜드다 상하이 베차타니
1: 아도까 성아해 시부가이노
0: 할머 너무 성아이 강들므로
1: 강대보 딱비오 까까
0: 아 나코야니 막 뿡정네 따오고 성아이 해보세 사마클라머니
1: 어
0: 마시기 사세 머니뿔나타나 아토플람 아마따다 펑디
1: 에 아생베로 까까
0: 할머 까까는 보는 후에도 우이더보 낭그드로
1: 낭어
0: 어 아줌마니 이 해보세 아 마코이세 서지기 강부니
1: 아,
0: 아두부 사지 아테이다기 칼통안바 만.
3: 에, 까까, 또 아시다 개불남자와는 다들은 틀라 좀하오래.
0: 아, 그거지 개불남자오요래. 아, 나반이 나반이 꿈어.
1: 하이 까까.
0: 아이 돈비야.
1: 하?
0: 땀나 꿈고. 어, 아두니잖아. 아, 잡아.
3: 까까.
0: 나나 아자 포토 빠로.
3: 하이 까까.
0: 라오라.
1: 저지라 아이나 카라양보도 바이게
3: 세세 시나 카라양바니 시낭 바이로고 아이라 이싱야오고 시나 아이바이라게
1: 호이
3: 야 가가 또 영어시데수 가이불람자오 내스넬 바하이나 타드라시데레리토
1: 미나슈가 에이에오투 가가 아시기마눙데 코이짱도이나 트라
0: 짱도이니 아 라오 아이게 둥일로 아 영어톰비 아 와나 샤리바 유마차 만바가세 뚜뚜뚜 뚜 하자 파자다.
1: 아스 코파하자 마. 우왕아 다니고 가까. 우야우디 나시디야. 아스 얌바자이 하이바. 아도 가까. 가카나시라 오두. 밀로이 가카나그레. 상아 상바시다.
0: 하이. 핑그 눈에 또 미는 거. 또 신네 또 얼니. 라라라. 땀내 젖으라.
3: 가까. 미메 얌시나 람항롬다 올라가 포토가 남미바. 아더기 돌빈가 이니시부 카리디노.
0: 이히. 나무 성아이 임을 아이나트로
3: 많이 그가
0: 성아이 토록보 잉내림 내지
3: 예
0: 아 가기

0: 아, 뜨뜨뜨 이모 록닭받치
1: 와
0: 가져다
1: 록닭받치디 얌빠이나 그까 희가 똥드나 젤리바 맴샤 얌누가얌니꼬
0: 누가얌도 말무라
1: 말리
0: 아드디 코이지 똥무시로
2: 똥닌데 그까 세 꼬블라 콕발로에 짜라시
0: 아 야래 나만인데 그렇게 짜라봐
1: 아스 나 사이드기 사바 둠 렙티다
0: 아아

0: 이 만웅도 수사이도 쟤네 쟤네 수도 엄자이
1: 나고 아두디 가리가리 영닝이 나와니 야라브라
0: 야라니다 아두가가 수티 레이바는 아마다 이로이 셈바다 무사시과 부디우과
1: 부디니 부디니 수마이네네 고에 부셋부시 암나 가나 그럽자니 라미뚜미 주캉이도 와칼록싱주 헹갈이도 아래 학장주 때칼이도 아두나 아 시기디 윤대 할라시고
0: 허이가가 할라시
1: 라라라라 가리가 컬러라

마당 탱나 저리봐. 와쩝 매세서시 마담이세 간비락바니 아리밤 샤마사키 데비나 삭바 몽점 브르주머니나 사이링바이 사이니 SMS 하비락리바나 소비엄 레이가이 되기 망사타밤 저무나 레이마 이세 구돌 담자리 담이나시.

마당 코다나 칸비르 리바 이세예시 사캉다바 플람데기 부스파라니에 마디 라메산드르기 본부 콘젤다 비라망골 메콜라나 사이링바 노마이템 이봉자나 사이랑바 이세니 이세예시부 칸비르 리바 마룹나 뉴 체콘 레이셈바 레이럭다기 롱점 니르말라 이세이 쿠돌 담제리 마양 뿐나 담이네시

마당다 고다나 간비력 리바 이세야시 휘드롬 나보이기 건절다 에겐드라 텐추브나 세링 메세니 간비력 리바 마룹나 위용복대기 렌지타 옹호 똥비 마룹싱하시니 이세 그돌 담자리 담이나시

0: 아카스바님 팔기 나하룰기 콘젤다 마니프리 나하 아이 베싱 이바 와리마사 아마디 릴라마사싱 산독세바기 도르마마 탐저게도리
1: 도르마시기다막 나하 아이 베싱나 이사기 와리마차 아마디 릴라마사싱 타질락나바 바우젤 비제리
0: 히라마시기 땅아이 파다베싱디
1: 아이바 마사기 제히 군트라 망아기 마카 오이게다바니
0: 타질 알리바 마이크 아두 미테이 마이크 나트라가 로만 마이크 오이비아이
1: 닝티나 남톡라바 마이테이 마이크기 폰 사이즈나 Taratruk oigadabani amadi Roman Mayakna Taranitoi oigadabani
0: Wari Masagi oina yam dravada Lamai Mari Aduga Lila Masagi oina yam dravada Lamai Nipan oigadabani
1: Wari Machana Traga Lila Macha Tazilak Pagi Akaknaba Masing Lairoi
0: Isagi Ming Phone Number Tazilali Bakuigi Makal Jonra Ningtina Luna Birakadabani Amadi Isagi Adhar Kart Yohan Birakadabani
1: Aikoigi email address Naharogi Konjal at gmail.com Natraga WhatsApp number 7005489767 da manipuri naha ai basingna thazil lakna ba khanganjeri
0: isagi khonjel phambag asigi khuthang da mipum tingna yoholasi lahore si thodang khonjel thokna naharulgi khonjel gi phambag ta

이세 시단 제키버글로 인하나 마당 아시다 굿모닝 머니불 선독자바 루신제리 더럼새로 야비를 키바 아마디 더럼 로이버 파우다비 키바 뿜나먹부 아무까 한나 타긋제리 아가스 바니 인팔 하우직 뿜펌 아시다 다비르시 세이삭 바마기 이세이 ngasi mayam da lan thok tu na ta han jage dori ba si maha ki isai gi sur ta ta ba da mayam gi pu ning bu ting sin ba ngam li ba hamom sadananda sai sak pa si de gi ni panthung gi tara nu shi ba film si de gi sai sak pa si na sak pa ek ek kiran na sai ring ba anan slaina sai rang ba isai ni khudol dam jeri tamina si

0: 이세 세다 한저 기복을 놓이나 마당을 쓰다 동안 바 세석바 생내석바기 있다 한저바 루신저리 아가즈바니 인팔 허직 마카타바 토름생 란토피나부기 더먹 군트락범 아디디아다 코시나저리
1: 타겟저리 에코기 아나운서 란토이 소로카이범 메가헤르츠 사마 오홈 다스믹 망아다 산독저리바 아가즈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기 토름생 타비리 부품나 먹보 아무카하나 따라암나 옥저리 노록저리

0: 거리노, 닝아이 상다나리보도 마하라니. 나사하기 아빠 한마디 다목 옛 루라가노.
1: 마하라스.
0: 야르로이. 이자는 제히 말이 등아이링 해담아 품마시다. 너무너무 춥부터 웃기고 닝아이도 닝싱 들어보라. 닝싱 들어보라 내나 하고.
1: 닝싱자리 마하라스.
0: 아두니. 나사하기 군 강남들이나.

아목다 아니 파마시데기 소리 센점기 나이톰 콘절다 로미 메이테이네 세이랭바 소리 센점 마사막나 세이랑바 이세야마타비리 코돌기 아로이바다 목타미네시 고빈데기 사릭마콜 파마시데기 사리타가스메기 나이톰 콘절다 홈앤디와이네 세이랭바 지 수르첸드라 샤르마나 세이랑바 이세이

아로이바기 볼로이는 아이리바 공자치다 미오이바 에코이기 이팜다 쥐엣나 뿐두나 담한닝리바 농시바기 타우리 공고이두기 기시디 토키바구이레 마시나니 히람 쿠딩막다 분신나바가우바 와하이시나 우쩐짜나 랭드나 극 레유야지바 미가 미가 낙시나바 로이나티나바 농시나바 야락트라바다 타이방 파시가 에코이가 가람나디 낙신나바 암루그니 타모이기 마리나 뜻크라바다 미눙시기 콩글나 뭇크라바다 타자바기 랑짝뜨기 랑진나 망크라바다 피담 아마디 이쳇나 게쿠롯크라바다 나시디 마루부무기 삭담니 우락디바 카이나바 셋나 카이나바기 미컵 미라우콜 나타나 우라로이 아나우바 예닝 아마타수 망다 우리바 람담세 마니 Lekang lani marubhumi ni.

바로 이번에 떨어온 것이라. 로, 타노이. 낭문 폼크라이들레 이게. 에이, 시하게 아빠 무슨 엄마 때 여우드나. 낭나 산키 와색두기 번디에 모이나. 낭기 닝무 통나보기도 막, 아이 린토 여기 통과한들 레페 타도에 낭부 아이나 보름기 비졸시했도나 돈틸라가 맨 공들을 낙보도 낭비암 영닝에나 하이다인 낭디 미암 마륵시들 레이브 우디에나 타도에 아이 듀티 오크도레 타도에

0: 한꺼번에 튀는 와는 다 멍함 때문에 끄다이 이몽달래요 할비세 숙여야돼.
1: 누나
0: 이마 운동뿐이 됐고 나 콩파보는 티는 탕방암 들어가 꺼다이디 눈렁나 봐. 어
1: 이마
0: 능부 이마부 그런 많이 능앙는 시계 이마는 능부 맛봉 파는 라영비 숭감다 이장이 맛도 없이 이마부 꺼야 웃고 있는 옹코 할별로 미마 후르가 이놈아 짜르가 이마 짜뿔럽 재밌는 그런 세이나 이마는 한 몸만 뽑을까야 못밥 떠오락바나로 한다 묶임마 뽑을 때 이마 짜보 속이암 나와 왜 빡들렁 터미면 세 이마 강문
1: 이마 에요 아래 이마 에이복은 뭐 공신은 악도 꽃하기다
0: 미네 영은 파자디에 라오시 이 몽드니 티네 보타로 라오 세
2: 그놈 당적이
0: 이마 그나 이마 이봉오치 농마 랭비를 안 봐도 나트로 이봉오
2: 호이
0: 마이 마이 눈밑에 숟가리 삐인다발 라이브노 호이 마이 하이람다나 뚜민 짜키 나 시디까리 레르게 이봉오나 랭비를 이세야
2: 이마가서 에이나 바바 호이 매암 다자키부도 이마호이나 파즈나 하이비르 까마레 바바도 얌 샤오나 할래 이마호이나 까리 하이비르 루게이마
0: 까나 노 이봉호기 바바 하이시보 이마 바합다바 감드레 까나
2: 나사이 할라니 홈람드레 이마
0: 이마 나사이요 할라니 람부도 이봉호기 바바야
2: 호이
1: 까나 게도 위아로게이마
0: 미우시다 나사이요 할라 니 라가 능부 맘모 오이게 하르메나 이마나 능원도 와리 리버드
1: 그리해봐
2: 마 아이 코이 바바나 이 몽시기 가리 망나부 실음하게 바바나 디 몽시기 망나부 와함다 하르모야 이네 칼리다 이마
0: 붕아
2: 이몽등 아이 비코 이마
0: 기땅촌에 살러
2: 나띠 이마 플리즈
0: 이마 이옴니 와가 능 앙닌디
2: 나띠 이몽
0: 이마 와마 카타 한게
2: 놈 이몽등 아이 비코
0: 기땅촌에 살러
2: 이마 플리즈
0: 시야 미우치따바 미아오리네
2: 나 사이 바바 호이 미암 사키부도 마사 아이네 얌 깐나 하이제바다기니 아이나 이제 무슨 웃기 암 가야 이마
0: 이마
2: 아이 타도 시암 눈시 마시 애기 오이제게 해제버니 아이 마부 하트게 두께 해버 먹디 나띠에다 나 이마
0: 가이네게 뭐 이마 밤 자치디야
2: 타도에 아이는 너무 다이키더라 가리고 뭐 빅따랑은 능가 가이나를 보디 능 아이글로 홍거다버니 하이드나 호직디 빅따르 출린 토이글로 홍크레 아도에라 보디 능
0: 이마 눈이 암 깔리미
2: 능 아이가 루홍 씨가 다도해.
0: 난 아무도 가리나. 나는 아무도 가리노. 너희나 밤 자지 미우 시다만 비어. 이마이 자기가 나술레이티 가리슈토 뭔가 뭐이 칸드는 나코에. 파몽데 야따드는 레이레비 자부 이마오이 자라게 루홍 씨나 할배가 만나기나 빠도. 난기나 빠도다 티는 아기부터 대해는 나고 나가 거니. 아이 이음니 와가 나가 응가노. 기땅 두는 자크로. 기땅 두는 자 비크로.

하행 인연 기망한 이반바 탕즈는 July 기당 따라니 반 아유키 봉 망아 마카이 다바 마담다 아가스파니 팔기 FM 상하이 채널기 한부 토론 파링 선독 바 호재가니.

자, 타자리브 토론 파링가 세기놈이다. 뽕따레 메리니 푸마가 디스트릭 뉴스레터다. 타한자가니 지리밤 지라기 시티 아이바 에코기 지리밤 파오미 가템 비수지. 자, 타자리브 토론 파링가 세기 뽕마팔 메리 마가 찾파 마담다. 란톡세가니 아이바기 콜제이드기 아니수바 땅각다 땅벌란 쿰푸마토이 수바 반도 콘젤다마디 타우람 부톡바 톡소옴 레노블라 부톡바다 템방바 햄산 띵통점

아이붕어 어때야? 꾸룩이 뭐야, 텅팡구다. 아이붕어 수영산이 그래. 코도그대기 뭐야, 하는 우메르글레이 박도 탁! 부토라가 팔! 해수용 도로보다.

那可以顶头了屋，我也顶头了五年巴黎，么不个要成帮帮的么可以顶头哎阿弟呀，我也顶头哎，还有阿不明可以的呢，么可以的比例，还有阿不的呢，我也给么可的比例，还有阿不明可以的葫芦。你把个牙疼的，咕噜个牙疼的，都胡乱的呢。阿弟呀，那一没一都咕噜个牙疼的，胡乱过不？当然，他都误会不我。刚把牙么是刚比刚闹的，咯里咯里咯里咯里，黑那了不？巴黎不我一面开都么胡乱呢？咕噜个牙疼的呢，我一面开都么，还牙不都他胡乱不打？活不是那么哩么哩，黑死了不？머리 머리 살락보다 내 아들이 빵으로 때려 하이드는 때려군니 아내 빵새 내는 때려보다 다른 것이 뿡맘무맘무래 거리기는 뿡앙 알아먹은 맘살래 쉐들 꼬진두 터보나 뭘 생각 이분이네. 뭘 생각하라고 말하면 시험자들이 빠이붕아 빨리 깨도 그래. 말하면 시험자들이 번터 꺼리기. 나의 붕어는 생각하니 생각하니 번터. 하하.

여기 붙어라이 농탕내는 고기고 빠이 뭐 없는 식을랑 양궈도 우리 분이 빠이 비엄마 농탕 알레이마 하이는 고기 빠이붕아 너만 부족비를 벗가리 털어미는 따구이고 빵이나네 영웅 빠이붕아 띠아는 씨면 말냄새 아이 비엄마 꼰진 두텁에 빠리가 두 번에 튕가이래 많은 파굴러 그대 보면 빠수로

싸움 도이 바기 사내기 부토르기 나이코 띠꾼 트라우 도이 부토르기 마타마도 이봉아 나이코 띠꾼 트라우 도이 부토르기 타이봉 사노 사는 꾸드 짐을 나 카메라

그동안 기다릴 수보다 맞다미 세이칸 비락바 SMS 마카크 라코짜기 SMS 시부터 비락리바 마룹생스나 군비 레락 아소보다기 봉오차 강연범 마노스 와행범 마마디 이타이마 군지라시 하이드나이 비락리 마룹생스나 닝싱 비락리바 이사이 시부세색리바 닝옴범 루파찬드라 세링바 라젠드라 오크람 리롱가드라 망원드수 아수부세호리 그돌 담자리

나한자리바 이사이 쓰가 로이나나 단가가시다 그레브닝 바디포 란톡사바 로이사리 토로마시다 이사이 칸비라키바 생아마디 토로마시보 하우버드기 로이바 파우버 다비럼리바 뿐나부 아무카다 타갓바 펑독사리